0: abiding and absorption of the prana winds into the central channel. So in all subsequent experiences of yogic meditative states, which arises following the entry and the abiding and the absorption of prana winds into the central channel, these stages are referred to as a completion stage. And all prior stages of deity yoga meditations or visualizations, they are described as belonging to the generation stage. And because of this, sometimes the generation stage is referred to as the contrived yoga, because it's a simulated form of yogic practice, yogic states. Whereas the completion stage is referred to as the uncontrived yoga, because it is non-simulated and there. So that sometime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outlined by pointing one to be the contrived, the other to be uncontrived. So Kongtul goes on to explain that this is the most excellent way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tages. And however, then Kongtul in his commentary goes on to explain,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hree stages found in this particular text is completely different. Here, the mode of generation, the mode of completion, and the mode of great completion really refers to various stages of a single deity yoga meditation. So, and the deity yoga meditation here is described in terms of what are called the three meditative absorptions. One is referred to as the causal meditative concentration or meditative absorption, and the meditative absorption of appearance of everything, and then meditative absorption of the suchness. And these three meditative absorptions correspond, correlated to...
1: The Grimtus, Tangu, the Tihiji, the suchness.
0: Yes. So the order is wrong. The first stage is the suchness, the meditative absorption of suchness. The second is the appearance of all. And third is the causal meditative absorption. And these correspond to, respectively, Dharmakaya meditation, Sambhogakaya, which is the Buddha body of enjoyment, and Nirmanakaya, the Buddha body of perfect emanation. And so the process of engaging in these three stages of meditative absorptions belong to the mode of generation, according to this text. And the culmination of these three processes, which is the actual visualization of the complete deity, that is referred to as the mode of completion, because there is a completion of the process of generating oneself as a deity. And then the mode of great perfection here refers to great completion here refers to, you know, in the aftermath of having completely generated oneself as a deity, there are other practices such as visualizing deities on specific points of the body, such as the body mandala and meditation. And these constitute what is referred to here as the mode of great completion.
1: No, yeah, that is all about logging that is in sure. Nenzo number 30 you tell what the Shuban and the Tawan and numbers from the Kibes of the service of the Watchable Sulu, tell a Kibes Sunny, things in numbers from Jimji Kede, Kingo Jimji Kershing, combat to all. So with Sunny turn, number Kinga, maybe Hadal Hamoda, number Midope, turn Uma Chuji Yingle, Mayo Jang. Dark and the Nenzo Lamigi, Dutch Kasore, Shung Shay in the Zane. Chi, 남도 차라 참아로 파 가네. 다들 외세 믿어봐. 어, 다 대, 직체. 다 대니부터, 아니, 간다지, 직동이 열면서네, 다. 세동 송주스네 다 어 아니 가족을 그게 에 변화 다 대동의 미스네 다 다 대강 소 대강 삼던 게 아래 사실 내인도 지 변화 우마 최지인의 마요 마요라 사로 최지인의 장 마요라 사로 또 최지인 사들 니인지 고고도 와 직동의 미 대강 삼던 거래 Pena da Kujugi, Pesida, Rigdon Yermi, that's all digane, Chagde Chambu, that Delogoba Sidia. Pena Sajanazuna, any Sawa Simji Tseni, Tongba Simji Ranshin, Sadun Sunju, Sunju Jade, Chene, Kasuru, Sadun Zimigan, Sadun Sunju Gavlia, Dagoba Shia, any Pena Zoba Chambuda. 탐에베 시에바 생활하고 육매 리과 전에 리과 상대 송대하디 유진다는 것이 거래. 따디 모가다 정신 순주 당강미 투지 전에 송대야. 따 투지 강미에서 송대야. 와다 디기 따 간다 사기거니 따 간다 상매니 순기 따 그게 따와 또 송해야디. 어디를 따 직동님이 가는 것이야. 다 그래 구도가. 그래서 따 안다디 Tishinji Tinginzin Sidiyadi, that's all Degan Samdangyuri. Tishinji Ume Tawa Ngeba Samayimba. Ume Tawa Ngeshikilo Chabarwati. Tendiribita Rikdung Yemigi. Tini, ini Shinaganabala Shadibachigi. Ini Kunangi Tinginzin Simhantro Deyachi. Redwa, Sadide Yimba Yindu. Da anda de number mitokbe ten Uma Chuyi Yingde Gyang Mayolas. Kunzo do Pakbe Suji Kuya Sewaro Komshin. Nyamla Mandibor Kwambe. Rubose. That's what you mean to the children, they were church. Yet, remember, Kusun to the Jingle Rangshi Yene Yimber Don Gomba De Dandy Nawal Hutu Sidati. Akadaji Tamata, Kondek, Tamsello, Antishamata on the Shing, Yugi Chuning when the Sam Dabi Naya, Ben a part of the Simbetation there, Sishi Nemis Udua, and the Monday and the Sishi Nemis as you are. 다가는 지금 로드웨이니 중문구 난리야. 아니 시버런 신 매번이 양해도 시제반이 순하다고. 컨대 예민 농구 순우도가 스시님이 순우도가. 단디 유춘이로 꼽으시. 유춘이는 삼단배이나 니가 런시 동배이 뭐 집어치. 단디 난조 난고 탑지 거블이야. 다 이시 육매시바 세도전의 시기바 이르자네. 다 난시시비 최대 탐자로. 빼나 사운드비 최가로 제배이나. 아니 팀버. Lung Jung, Jung or Lugdo, Sene, Sundayagi. Dagada, Kashuri, Chinangi, Pungo Diji, Shenji Tamjalo, any Le Lung Wangi on there. Dangas Matawe, Pungo Diji, Le Lung Wangi, Le Lung, Le Lung Wangi on there. Le Lung Yaya Diji, Renshi Jeju Tobe on there. Renshi Jeju Tobe di Nanji Tosung on there. That the Nanji Tosun Le Renshi Jeju Lung Renshi Jeju Te any Kashuri Pugge Namdo Sungzingi any Sungzingi Namdogi Sungzingi Lung Yene That Lucin any Kashuri Pugge Lassache any Nuju Kwa Kwa Dea Nuju Kwa Dea Dosing Yarva That the Timber Ludos is an eh 지금 수풍으로 쏘고 디디 나와 디디 파 라고 디디 파 매일매일 매번 가네 사추 춤매 매룽 룽 남시 남시 난가 난가 똥바 당부 똥바 니버 똥바 수버신 야팀 부르고 왔다 다 중얼 하던 게 추우살래 팀버 룽중 안 되다니 셔 팀버 룽중디 야팀 다마 마차를 이루자네 중얼 룩도 써야 돼 Tobe Yishi, Chebe Yishi, and Nawe Yishi. Then, as we agree, Lung me chusa, my own dachi. Sajum melun nanga, Sajum melun namshi nangas in Yatim, Nanga namshi, Lung me chusa, said Girim. Play with what? That didn't mean to say, didn't they? Da, Kashore, Nanja Tosum, Kangle Char. 강도 높서디 뉴메이 시체. 맞아. 다 뉴메이에서. 어다 지지자네. 콘데 탐지 그 집어버로디 뉴메이에서 되는 자장가 대탐지로 뉴메이에서 그 세남 대장당 샤데르지. 자, 이제 이 인도 다 어. 가서 안 되디. 어다디 근데 인도 딘딘데베다 뉴메이에서 예. 가서 우리 그게 아주 훨씬 커둘이야. 변화 정신양 됐어요. 아주 소원은 신기. 딱 뉴메 시바디 뉴메 외세디 폐지 가서 우리 그게 예상 개봐. 대만에 나버렸다고. 지면 레몬이와. 지면 그래 내가부터 열대 이내 외세 코랑도 지면 레몬이와. 얘는 타봐. 예상 개봐. 자 이제 이르자네 레우스 레뷰 연대한다. 디니 다 가수르지 구수투수수 가자 제다 가다지 사송기 나발에 샤데바다 샤데베 네가블라다 뉴메 에네 장다이 바다지메디 마다베 풍급지지디 딘딘데베 예상 개베 정시 대절바 딘데 유즈나 콘다스들로 냐바지 레용도와 마지 시보 코에체 이네다 마지 대절바 딘데 유즈나 콘다스들로 냐바지 레용도와 마지 시보 코에쳐 있는다 마다보 코에쳐 있는다 다고 이게 가서 우리 그게 주사나다 다 삼이 부모 주지 쉐지베 있는다 때 탐절로 뉴메 외세 그 러바 냐지 자상가 유지 외세 그 거는 냐 봐도 마세베 숨쉬 시드 신앙 니스 체윤도 그다 신앙 그 최저 탐절로 시 뉴메 외세 탐에베 시베 뉴메 외세 리버 상대 예상계바 대인 남들 시작을 시작지. 대대인 능수이가 최선적으로 예상 개발 정신이 뭐지? 그 뒤주인 거래. 구성 투지 긴고지 정신 얘는 이 뭐 떠내 공부 대시 대한 규례 도주 풍부이야나네 소외상제 나로차. 기지 감는 망복군 전주 선배 긴고니 서수전다 마마기 멜롱 거가 잡아대 남과 인기 원주마 스승 얘는 나버타 진중대. 코어다 양을는 대비 최첨제 얘네 마게라 스리자네 다그 중문이 오다 시기여 말해 간다이니 내 탐자로 외세게 인래 시작돼봐 외세 대응원에 시작하여나 천룸해돼봐 자 내이 그브레인이 외세들라 드마체 송대하게 루브르도 주다 깬기 사도 깨신스 아니 가루야 드네메래 얘 때문에 얘다가 남양 갖고 매봐 따도 내 되겠지 이번 일전에 외선 리머체스 저 딘데 인들 코와다 냥을 데베 최참제 얘네 마게라 차와 제네베 규모 때와를 세고 이 줄로 소베는 신 얘네 임베치스 예상 개별을 신 때문에 나와나 소바 디탐절로 때문에 아니 하루 얘다가 人心 얘네 임베치 최탐제 人心기 냥할렌 대바데 냥할렌 대바데 천봉안의 용해런시 풍봉안의 링의 상제 남르시바신이 전주서바 시이런신 유신의 제발하무 시이런시 원부신이 전주선배런시 뒤신의 제발하무 시이런시 류기 원보다 남르시바도 유의도 대략점의 전주선배 초유런신 당시의 무신의 초묘런신 이기 남르시바는 전주선 도주 군도 삼부는시 율 최 류제는 대마체니 최 자와 목 군도 삼부는시인데 대단장 얘네 엄바로 쪽으로 상제배는시 인기 대 남기 주고 많이 놓스 정신 양대서 아주 남기 주고 야 말고 그 정신이 왜 그러다 어라 다 되는 시리 대 남기 주고 많이 놓 대단 소수 뒤순다 감수로 쏘고 류제도 대마체배 최 탐제 랑그 셈레 군함에 대해서 다디 카부무드네 섬자모 소원디 너가 듣문 것 같으면 제 다 안다디 랑크 섬레 크나메디 소나디 다 뉴메 시바텔 섬다네 디 랑나 디세 디 겐도 여대바 저들이 이르자네 지게도 랑스 소소 또바네 사제 정주 디니도 지진 숨부 디니도 중어체는 디니도 시엔중어 지게도 최여 탐제니 섬는 내서 섬는 난가는 내서 난가니 찔러야 민에서 신중아 디 난가디 치 난가 디 멤버체 난가 난가 난가 난가디 육매외세 nyungme we se tinie ngoka

0: 또 세종 선거래. 여러분이 계속 선거지 말해. 여러분이 대민정 가나려 로망구쇼 배트카리아다. 간다치 저도 상어 배트리시래. 센데 센데래. 공타가 가면 쇼를 가지고 선거. 들었어. 내 다음 주변에 예외 잘 변에 자갈이 양도다. 데벨롭 더 십주 파스되는이야. 제 다 선배커도로도 시나 주주된 게 스케줄이 험하래디 이내 샤배커도리야 투덤슝에 된데 다 망구 중송아 샤망구 중송 나는 윤즘시 샤구 중송 투덤슝이 나네 내외 차례야 그 다음 살아 안다 사제 캠부지 콩 샤구 중둔 가서 어디 투덤 시라데리 별 라초 슈지 그래 중송들이 손을 연대게 엔다 러니즈 코너리 펠리야 냐롱리야 캠부 아추스 콩 제류리아 시야 중타주리 연자 지금 나눠리야 코랑게 구분 배트칼데 아 예체 배고 배는 콩고소로 답배 미스코르 배트 문사슈니 시오 지금 다 갈래집에 차대지리샤 세르리아 로카시주 롬니 남레사 코랑 자원님머리 코랑이니 세르리아 로존체 차비크로시 제네오다 지금 난조마이 냠신당에 So pulverisha. Chenoda, Loniz Conry, Koanda, Jalul, Tashiga, Chuntajere, Koran Rangi Giduda, and Koran Moshiba, the Church in Mangos Tuchu. Chenoa, did you Chuntajere? Now, does it tell you, Maranzo, the Yamun, the Yamar, the Inet, and does it tell you, then Yamun Kansas should be on the Gua. Then Dion Yadi, Koranzo Yamun, the Russi, Gayagi, Casso Repugi, Tama. 냠레난다 총벌에 담바디 땡에게다 땡주디 고 쿵댕이 붙지 디 쿵 똑세 너다 규디디다 고 찬댕인데 붙지 가서 롤지 레부도가 자 딘데 체인데 자네 에네 담바 좀 된데 구즈터라 소지 담에 버지 에네 다지 된게 내려야 에네 졸람 땡직네 송데 송소 안에 지네 졸람 네 에네 얘기 보기 가서 우리 세미지십에 이신건도 제접어도 튠식리야 침바 튠식리야 응건도 잔네 대내가 봐줘 봐 상계네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인 무슨 게 디디 다 태고 틈은 원도 전 디레마도 구시 등이 그다 상계지 가서 우리 그게 전주 선배 때 누에 그도 는 드셔 견시면 난신식이 딱 구시 등이 시면은 아니 드셔 주다 가오래 자 이제 이 인도인이 도우세 사무스타 인도다 전주 선배 때 누에 송시하기 구시 당이지 초고 두고디 론주 속에 아니 다구이 가서 대표게 주변 대가를 신받다 론주 속에 구세야디 이시 추구 인데 가서 그게 다 뒤제 레다 멀람 그 말 간다 론주 속에 구세야디 추구 뒤지 인래 아니 그게 샤데 버치다 초고 두고 세야디 뒤제 감다 메바 다 참바지 아니 구이 잡아 샤데 버치 대자호 용서 디디니 이시 추구스네다도 모니구스네다도 간다 섬런 신남다 다디 루르지 점마타다 그게 빵베 아니 제가 연데데 된데게 모니 이꾸레 다 샤댕게지 저는 이 듣고 싶던 이사 이니 신의 지 삼는 날이야 지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그 대셔들이야 삼다 이도 샤는도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un Shapur Rinpo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aolong lineage,

다 얘는 담바 산재이지 그게다 뒤제 감다 메바다 산바 지 추분 지 계정 계디시 동스제네 아바가 숭배 난게 엔다 숭배 소지디 얘는 시징 숭디 저기 아래 자다 Canada, Legjagi, da pasur, Legjag, Shungleten, da Legjag Kelten Dengagi, da Sanjagi, Tarsa, Janare, and Janade, Patadeve, and in New Hondo, Korea, the Venom, the Antishin, Kasota, Jan, Pene, so you. Ini urus cukup kita, jangan jadi ini nalar ya, dah dewe, tahu, jadi nampak ini sama lagi, siapa ni mesti tanya juga ni. Cik itu, jurutnya betul betul macam.

0: Single individual upholds what are referred to as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ose who uphold the four seals are characterized as Buddhist philosophical adherents of Buddhist philosophical school, and those who reject the four axioms, four seals, but uphold a different standpoint are referred to as the non-Buddhist adherents of non-Buddhist philosophical schools.
1: Ta, tao ka ta ge cha che shi. Amen che ji dom shi sa de du je je me da kwa. Sa ta de me da kwa sa ya de me da kwa ni sha. Jun ji me da kwa da ge ji ge ji ni sha. Ta an de de ge ji ge ji me da kwa cha mo de shi ge ya de. Ta de
2: 근데 다유 영식 말와 그 교의 두고 예배 차네 애니 그 타마디 지르라도와 자 근데 이 균지 지버지 예야 코 깨지 깨지기 지배 런신 전지 임바 인상 애니 균지 지버지 유야네 자 근데 이인데 다 다 조업하는 거랑 좀 류도 못 차시하나 류 땅에도 인습 자원에 소원지기 탐업에 시시바돌이야. 류 나라나 교어디 추수까지 나로 교어도 되기도 와. 애니 친 남교로 거 애니 매일매일 교대하지. 그래서 통되기도 와. 사나 니들 영야 되고 깨지 직루야 그러다. 다 니들인데 대 애니 가서 오래. 깨지긴 직배 미다과 미다과 참으시게 하래. 뒤져서 이제 미다과 왔어. 다 니들이 니들인데 교진지 전에 애는 그 요어줘야 인생에서 인신자나 탐자로 깨지깨지 직배던 얘기 미답이라는 시대에 제발 따와나 깨지깨지 지게야 돼 강한 게 제발했을 없나 따와 지 시담하면 되면 난리야 양지 가사 지구디 나라고 정기입니다 가사 지사네 뉴지수 제배 애니까 생이 숨사 지 시애니 따와 된다 이게 도마 애니 깨외 차와 내외 차와 애니 가외 차와 시애니
1: 어디든지 어디서
0: So the four seals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refer to the following. All conditioned things are impermanent. And impermanence here refers to, generally speaking, when we talk about impermanence or the transient nature of things, we can understand on two levels, in terms of a continuum of a phenomena or a thing, or in terms of the moment-by-moment existence of a phenomena. We are all aware of the transient nature of things if we reflect upon the existence of a thing over a period of time. For example, in the case of our own experience, our own existence, we are born and then we live and then at some point we will die. So we all understand, even in relation to objects, we will understand that over a period of time these things will change and perish. But this is not the meaning of the real meaning of impermanence in the Buddhist context. The real meaning of impermanence in the Buddhist context really refers to understanding impermanence in terms of moment by moment existence. because